필요로! 럭키 하나! 걸떨 것도 까워나 히야코레! 파카 무추와 우마히 마미카! 거라 떠누! 대머리! 파케 떠누! 에테우이! 야카하지 대포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

날 두고 걸었다. 기침은 기자 덕한 지니까와 기자 덕한 마마마마 기자 파트 왔다 왔다 왔다 맞아 리키누이 맞아 다가 파트 와우리 해주여 너 나야 다 다이 파가 봐봐 대나 건강